0: 자.
1: 예. 야. 가마자이.
2: 올레.
3: 미요.
2: 비바 투.
1: 올레.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 에레,